여러분 노트 올자도 좀 있다. 개별 배기자도 이제 대리 제진의 배도 다 보라는 길에 지나 그저 good morning, good morning, good morning, good morning, good morning. 김김 김예진은요. 여러 노점이 돌아봐 찬소이야 카운티 엠베드 타바라 글레지는 정경이 제가 가야지 저런 김이 돌아보라 뭐 잠마 디시 깁송코 에르가이닌 토글 리노 림바모토 시에드 림바기 케가고 림바가 본보이 글레기 제이 굿모닝 고갱이 제가 가야지 김깁다이 김만노 김깁다이 이제 저런 노점이 돌림바 앙아타 바로고이 림바 yes, MC는 뭐 안가다 조스 바라 그 이틀 뒤 이틀 워터 알레지링 정경이 제가 그 비즈 타브라는 저런 미들러 바가 없었시안 가운트나타는 뭐 나로 경경이 제가 그 이제 미싱 저런 노 김이 돌림 뭐 에무르와 디그리 제가 막 투하기엔 타반 다브레이드 나타는 뭐 차지 펌아